0: 근데 나 그게 뭐 드는 못 하니 이긴 거 아니고 예. 계속 아무 그라로 14 여러분이 15 minutes 나라나 안토니 쿰바니 나 헤르세랑 로코냐 시리쿠 롱그룹 모이가 수다구다 힌닝가 진지무지가 엠보마 스쿤화니 드베즈타 MBC 소냐루피아 윙기 시냐와리 티나 와바푸냐 지 15 여러분.
1: 시리프 진지문 야구세즈